0: 내가 내 하루에.
1: 아들, 내가
0: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